비 파오파오 마이테로 불테 티니 오레와 타타키 테미트가 오테나이 호타카 헤테파나이 캬탈가 마나키타가 아테와 히가로 캬타타 카토와 헤코나라